0: 뭐야 나카를
1: 그래서 더럽히는 말한테 피부도 안 잡았어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게 피부 다 맞